정하는 중어 웃노라 척규거리 너는 뒤를 이별하고 아그루성 기수 울고 뜻밖의 소리 피를 내어 운다만 허거냐 어를 공산 어디 두고 진정치소 단정성어 니안부리 부려이기라 가지고 그거

이유다 한구름만 돌아보고 두구름하고 눈물을 치며 강도를 점점 당도한다. 당도허니 배인마이다 좁아놓고 건장한 선인도 우리 각지비를 난수군다. 탓 감고 돗따로 구걸 두둥 울리며 아이기야 아이기야 아이기야 아이기야 떠나가는디